0: 고맙니다.
1: 바람이 안 아프라. 에이.
2: 鬼子在上面，咱们在下边，英雄无用武之地。三个洞口，叫鬼子挖开了两个，等着鬼子把地道一节一节全挖完了，但又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，
3: 怎么办？
2: 走，绕灶口看看去。